0: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잠언에 해당하는 말씀, 나머지는 시편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자, 나머지 잠언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말씀을 네.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우와!
1: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 잘 맞추시네요.
0: 이야,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문자가.
1: 네네. 예.
0: 자,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네. 아직까지 정답 100%입니다.
1: 네, 그렇네요. 와.
0: 아니, 세상에.
1: 몇 장, 몇 절까지?
0: 예. 와. 한 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우리 7406번님, 정답 몇 번입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시면서, 야, 오늘 퀴즈 정말 재밌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쉽지 않은 두 번째 퀴즈인데,
1: 네, 맞아요. 네,
0: 바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거의 모든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 이 중에서 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몇 번인지 골라주시면 되는데,
1: 네, 와.
0: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저도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예. 다 정답을 지금 올리고 계시네요.
0: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 어떻게 제가 되는 힌트를 거지? 어떻게 좀 쉽게 줄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힌트를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같은 분이 분명히 네,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실 수
1: 그래요?
0: 있어요. 네. 1번인가 3번인가 2번인가 네. 막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목사님 그래도 한번 힌트 주시죠.
1: 힌트를 좀 드리면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잖아요.
0: 그쵸?
1: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시, 노래, 찬양은 어떻게 끝나는가.
0: 네.
1: 그 다음에 잠언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아들아 라고 하면서.
0: 네.
1: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0: 이야.
1: 잠언이 많죠.
0: 네. 힌트가 상당합니다, 목사님. 네. 아, 그렇군요. 시편은 네. 시니까 네. 조금 더 서정적인 어떤 그렇죠. 말투와 어미를 이용한다면 잠언은 네.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한 용도니까 네. 어미가 조금 다소 딱딱하고 네. 이래라 저래라 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힌트인데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네. 이 힌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볼 텐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목사님 한 번씩만 네. 1번 말씀 2번 말씀, 3번 말씀 이렇게 네. 좀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1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3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전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시편이고 어떤 것이 잠언인지 여러분 잘 한번 가려보셔서 잠언에 해당하는 딱 한 절의 말씀을 1번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216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저희 찬양 드릴게요.
1: 107-3번 천국버스 승객들의 수준이 역시입니다.
0: 아,
1: 천국 가려면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야죠.
0: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문자까지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잠언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담은 찬양 팀 로거십의 너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너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정류장에서는 저희가 이 퀴즈, 말씀 퀴즈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1: 네.
0: 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려드렸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시편의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잠언의 말씀인지 좀 가리셔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선택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를 내드린 게참 무색하게도, 예. 정답률이
1: 예, 거의
0: 100%에,
1: 100%네요.
0: 예,
1: 이야,
0: 수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혹시 그 정답 공개에 앞서서 1, 2, 3번 말씀 혹시 한번 쭉 다시 한번 말씀, 예, 좀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삶과 잘 이렇게 엮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0: 아멘.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중에서 잠언 말씀은 몇 장이죠?
1: 네, 잠언 말씀은 2번이죠.
0: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인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네. 아, 목사님, 저는 진짜 힌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는 걸, 아, 참
1: 그랬군요.
0: 역시 목사님, 괜히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네, 목사님의 멋진 힌트와
1: 감사합니다.
0: 함께, 네, 함께했던 그런 퀴즈였는데, 목사님,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셨어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4844번님, 네, 2번이라고
1: 2번
0: 새싹 달고 문자
1: 정확하게.
0: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빠르게, 바로 듣자마자 아셨나 봐요.
1: 준비가 되어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5469번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1: 정답 2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임하지 않는
1: 그래요.
0: 기쁘고 행복한 날. 네, 그런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366번님 모든 말씀 아멘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 2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233번님은 상당히 또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1: 시편 시와 노래 잠언 지혜서입니다. 2번, 1번과 3번 시편입니다.
0: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1: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0: 네, 1번과 3번은 시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0534번님 너무 걱정되는데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1: 마음이 힘든 하루인데 말씀으로 힘을 내겠습니다.
0: 왜 힘드셨을까요?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답도 2번이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들으신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291번님, 퀴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2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9312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1: 정답 2번 출근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출근 잘 하고 오시고요. 오늘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두 번째 이 말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셨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들을 군데군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두려워하는 걸참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1: 그렇죠.
0: 그러실까요?
1: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아니, 아니, 두려워하지 마. 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고, 이렇게
0: 아멘.
1: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너는
0: 네.
1: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거고, 악인은 나와 상관없는 어디 외부에서 악인에게 닥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한다. 나한테도 저런 일 닥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0: 아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1: 아,
0: 이
1: 네.
0: 말씀들 또 상황들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들도 또한 예비해 놓았다. 예.
1: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아시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선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확신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크거든요. 문제는 커요. 크니까 문제라 그래요.
1: 네.
0: 근데 경험을 해보면은 그 문제도 큰데요.
1: 네.
0: 은혜가 항상 더 커요. 네.
1: 아멘.
0: 은혜가 항상 더 큽니다. 네,
1: 아멘.
0: 그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1: 아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냥 정말 떨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좀 이런 일이 닥쳐도 괜찮다.
0: 괜찮다.
1: 네.
0: 네.
1: 상관없다.
0: 네, 맞아요.
1: 왜냐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0: 그렇다.
1: 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겁먹지 마라.
1: 아멘.
0: 쫄지 마라.
1: 아멘. 아, 이게 확실히 경상도 억양으로
0: 네,
1: 하니까
0: 화가 났죠.
1: 멋지네요. 목소리 다시 한번 좀, 네, 선포해 주시죠.
0: 쫄지 마라. 내가
1: 아멘.
0: 네편 아이가.
1: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장 든든한 우리 편,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서 계십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0: 네.
1: 담대하게, 그저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둘둘 6번님께서 다시 한번 문자를 주셨는데요. 2주 만에 목사님 기사님으로 모시고 이 천국행 버스 여행하니까 더큰 은혜를 충전했습니다. 매일 읽는 시편과 잠언이지만 다시 묵상하니까 은혜네요라고
0: 아멘.
1: 말씀을 또
0: 감사합니다. 네.
1: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을 저희가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빠지시면 안 된다.
0: 네, 운전 기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0: 네.
1: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여쭈려고 합니다.
0: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괜찮다. 우리 하나님 나
1: 아멘.
0: 붙들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십시오.
1: 아멘. 끝까지, 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천국 직행 107-3번 버스는 네, 오늘 이제 여기서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이 버스에 모든 사람이 다 타서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0: 오라!
1: 오라!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눈의 아무 증거 그리고 새벽부터 우리 한성 라이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베다니라는 이 동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마리아 가정에, 마르다 가정에 쉬게 되어졌고, 또 이 마르다 이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에 이제 머리에다가 나드향을 부어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고가의 향품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귀한 값진 것을 어떻게 머리에 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이런 일을 하느냐, 무도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이 마리아가 한 가정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전갈 때마다 이 마르다, 이 마리아 가정은 너무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그 나사로 이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나사로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사로 그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사로가 계속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가

성격을 내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대충 안 짓습니다. 그 집안의 가문과 내력을 따라서 또 자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이런 나사로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로야, 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저의 이름은 채종인입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높을 채에다가 새벽종에다가 그 다음에 기린 릴입니다. 기린 린, 인, 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린, 여러분 목이 길잖아요. 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린처럼 목을 쭉 빼고 새벽종을 치는 사람이 되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새벽종 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새벽종을 안 치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종을 쳤어요. 저는 새벽종을 치지 않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참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마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 이제 해를 해주셔서, 너는 새벽마다, 너는 새벽종을 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름을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이름을 믿기 전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최종기였습니다. 야, 이름을 어떻게 종기로 지었는지, 다니는 친구들마다 종기, 종기, 종기가 난 사람처럼, 이런 종기가 뭡니까? 부스럼이잖아요. 그 내보고 자꾸 종기야, 부스럼이야, 부스럼이야. 그리고 너무 기쁨이 남았는데, 나중에 학교 가서 이름을, 어일래 내 이름은 최종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집에서 날마다 종기처럼 이름을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산다고.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이름을 천하게 불렀는지, 저 이름은 돌이었습니다. 뭐 이름이 뭐라고요? 채돌. 그렇게 돌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 돌아 어디 갔나 돌아 돌아와.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 돌아 안 갔습니까? 어머니가 돌아하고 날마다 이름을 부르게 돌,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살아라고, 자라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부른, 이렇게 천하게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리라.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리라. 그런 변화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나사로의 이름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이 가정에서 샀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사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에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에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사는 집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는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가 열매가 많이 나오는, 생산이 되는 그런 동네의 지명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하니까, 고통의 집이다, 슬픔의 집이다, 가난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단이 동네 자체가 무화과는 많이 자랐지만, 무화과는 있었지만 돈이 안 돼가지고, 이 동네 자체가 어떤 동네냐 하니까 가난한 동네라는 겁니다. 슬픔이 많은 동네, 고통이 많은 동네.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지역 자체가 가난하게 되어지면 인생은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도 가난하게 살고 나도 가난하게 살고, 가난이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성품처럼 가난이 드득드득 붙어 살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부스름이 많이 났는지, 왜 부스름이 그렇게 많이 날까? 어릴 때 왜 그리 코가 많이 났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다 코수건을 달고 다녀. 왜 코가 그리 많이 난지, 코가 여러분 하더나 오랫동안 옷을 안 빨아가지고, 그때 물이 많이 없으니까 안 빨아가지고 코를 얼마나 이 닦았는데, 코 닦은 그 옷이 여러분 잠바가 뺀질뺀질합니다. 겨울에 잠바가 여러분 한 번씩 나요. 1년에 한 번씩 쓸 것과 말까 합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그때 수돗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코도 많이 내고 이 배단이 동네가 아마 코수군 학생들이 많이 달고 다닌 것 같아요. 배단이 동네는 학생들은 코수군도 달고 다니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돈이 없고 재정이 없고 이러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이 되고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가 가난 덩어리로 사는 이 동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을 자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에 가셔서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 이제는 이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한 가정이 누구 가정이냐? 오늘 마르다 본문의 말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왔다는 건 진짜 동네 이름의 베다니 동네처럼 이 가정에 큰 슬픔이 왔는데 그 슬픔이 뭐냐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인생은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업의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생살이에도 고난과 고통이 말 수 있다는 겁니까? 찾아올 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은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할 때에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내가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사로 이름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로 고백한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타락한 나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인생살이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믿는 사람이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피하여 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절망이 피하여 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누구든지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 메바람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살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동일한 그런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뭘까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의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고 그 동일한 고통에 나에게도 머물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생살이에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이기는 능력?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루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무더위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강변에 더위가 울지라도 두루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잎을 청청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걱정을 없게 만들

하도록 결실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례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들이 뭐냐, 환경과 상을 바꾸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차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뭄과 더위를 향해서 무너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드셔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의 67절로 68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선하시니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았는지, 누구를 돌아보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약한 자가 되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 살았습니까? 네가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일한다고 살았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집안에 이런 왜 문제가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게 되어져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의 것이 번성하고 잘되고 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의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천 축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은혜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복도 주시고 변화의 복도 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과 방향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다 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난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고난에서 주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주셔서 변화시키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생사리에 다 고난이 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은 것처럼 인생의 삶의 문제는 다 같이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기적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도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로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사람의 말은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무리함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한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알느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오늘 저마저는 여러분 인생 사리에도 예수 믿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생의 문제는 오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리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기적의 주님으로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나타남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권능을 도와주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합력하여 좋은 일을 주시는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이제는 이틀을 더 예수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집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런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니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집안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틀을 머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물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성경책을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미니라. 이 병은 뭐가 아니요? 죽을 병이 아니요. 그런데 죽었어요. 며칠을 더 지나다 보니 이틀을 지나다 보니 그럼 죽을 병이 아니란 말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살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너희들 죄자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놓은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해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틀을 머물다 보니 나사로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을 갔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나며 죽은 지 나흘이 지남으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씀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마노니 기뻐하노니. 오늘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마노니 기뻐하노니. 죄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죄자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니까 구원자 지금 너희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로 땅에 오셔서 세상의 수고와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할 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게 쏘신 분이 아니고 죄와 저주 아래 사는 우리 인간을, 사탄의 종류라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떡덩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배가 아무리 고파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번도 자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죄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났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그 다음 주일에 말씀에 전할 텐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항하여서 가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니. 믿는 자가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참 말씀 가운데 보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리 역사도 그들의 인생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도 병이 든다고 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그런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와 절망과 좌절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변화의 주님으로 간섭하시는 역사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가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루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충청하여 가문에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려는 복이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 가이드의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인다이닝이래요. 유명 셰프가 만든 여러 가지 요리를 코스로 하나씩 천천히 맛보는 고급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분은요, 한국인들에게 파인다이닝을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식사 시간이 무려 3시간. 처음 1시간 정도는 분위기도 즐기고 음식도 천천히 맛보다가요, 1시간 반쯤 지나면 슬슬 힘들어져서 남은 음식 그냥 한꺼번에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신다는 겁니다. 왠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정말 빠르게 삽니다. 밥도 빨리 먹고 커피도 금방 마시고 하나 끝내면 곧바로 다음 일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요, 너무 급하게 먹으면 그 맛을 놓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잠시 멈춰 음미할 때 더 깊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알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차려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천히 맛보아 아는 것. 어쩌면 이게 최고의 파인다이닝 아닐까요?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표현 한번 나눠봤는데요.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을 때와 천천히 먹을 때가 다르잖아요. 후다닥 먹을 때는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냥 해치워버리는. 물론 그렇게 급하게 우걱우걱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그런데 이걸 천천히 씹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요, 그 맛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향도 느껴지고요. 아, 이런 재료가 들어갔구나. 이런 걸 이렇게 요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발견하는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바빠서 은혜를 채못 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 다음 일정 생각할 때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휴대폰 계속 쳐다볼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벌써 다른 곳 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속도를 늦추고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집중해서 붙잡아 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고, 이번 한 주 받은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면요. 아, 이것도 은혜였구나. 아,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그 은혜의 맛도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차려 주신 은혜, 파인 다이닝 같은 그런 은혜를 오늘 찬찬히 맛보아 알아가는, 음미해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밥을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정말 고깃집에 가도 뭐 한 30, 40분이면 끝나고 보통 뭐 밥 먹으러 가면은 10분, 15분이면 식사 끝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곱씹어서 감사해보는 시간도 그냥 5분 기도, 10분 기도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왔네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으며 하늘도 보고 주변도 둘러봐야겠다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8427번님 주셨습니다. 네, 또 주말에는 한 주를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3065번님, 저는 말씀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후다닥 후다닥 읽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한 구절을 천천히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도 오래 묵상하며 또 새롭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통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씩 이렇게 큐티하듯이 묵상하듯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뭐든 간에 말씀은 좀 집중해서 보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보시겠다고. 할렐루야. 1946번님,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시겠대요.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이번 주 감사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오늘만큼은 천천히 즐기는 파인다이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꼭 그런 식당에 가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정말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 그것이 또 뭐 파인다이닝이죠. 0317번님, 상황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상황보다 주를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775번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0119번님, 항상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또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0445번님이 주님의 선하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또 깊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아직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번

0: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례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례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

0: 내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에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불꽃 방송은 아침마다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혼자일 때는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 그렇게 서로의 간증과 또 나눔 가운데 알게 되니까요. 그 은혜가 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납니다. 혼자 기도해도 물론 주님은 들으시는데요.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은혜의 정원 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지금 뭐 비가 막 오다가, 그리고 지금은 또 해가 좀 뜨다가 또 흐리다가, 뭐 요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해요.
1: 네, 그렇죠.
0: 예,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 맞습니다.
0: 제가 뭐 아주 많이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 하루 사이에도, 한 달과 1년 사이에도 우리가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고, 때로는 좋았다 싶은 일이 그렇지 않고, 또는 실망스러웠던 일이 좋게 되고, 이런 변화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오늘 성도님들의 지금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이 기도를 하는 오늘의 이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또 상처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멘.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나라의 풍전등화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강한 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0: 아멘.
1: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병든 당신의 종들이 엎드리고, 홀로 돼 외로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엎드립니다.
0: 주님.
1: 하나님, 언제나 10대, 20대인 줄 알았지만 어느덧 70대를 넘어서 하나님 뒷방에 외롭게 놓여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또 하나님 나의 지혜로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에 짓눌린 사람들이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0: 주님,
1: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 볼륨을 높이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0: 흘러나오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함께 하시는 팔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문제를 당한 모든 분들과 그 문제들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극동방송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많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이 시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3927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아름다우신 때,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기도의 내용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할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0: 성령이 오셨네 김도연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까지 혹시 나누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혼의 상실감이 있다면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고 또 듣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혹시 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성도에게,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익명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몸의 근육통이 심해져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일하는 것만 해도 지쳐갑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 문제도 있는데 혼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혜롭게 감사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올려주신 분이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면 참 육신의 고통이 그렇게 좀 적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예. 되니까 더 아마 그런 것 같고,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 같은데 단어들이 예. 네, 그런데 참 힘드시겠다, 고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물론 우리 익명을 올려주신 성도님도 같이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고민하는 당신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몸에 심한 근육통으로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힘들어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의심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속히 그 고통의 근육통의 근원이 하나님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사.
0: 아멘.
1: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당신의 귀한 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더 크게 하나님 병원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귀한 종이오니, 자녀이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오니,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게 신속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어집니다. 우리 동광교회 송상숙 권사님이시네요. 우리 목사님 시작하는 기도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0: 아마 섬기고 있는 부서 같은데요. 새소 식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교사와 또이 새소 식반을 할 장소를 세워주시고 울산 곳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한빈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걸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소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올려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주 뭐 그냥 기도문이네요.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1: 네, 권사님, 어린이 전도협회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권사님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0: 그래요.
1: 권사님 같아요.
0: 예. 은혜 참.
1: 네, 뭐, 네, 진짜 삶이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아마 새소식반 하는 이게 주말에 하는 것
0: 예.
1: 같은데 학교 앞에서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런 장소들이 잘될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이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곳곳에 예, 복음이 증거되고 어린아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특별히
0: 아멘.
1: 한빈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여종 송상숙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중3 한빈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침마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 안에서 바르고, 하나님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사,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이 될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도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 소식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0: 아멘.
1: 복음을 전할 교사들을 붙여주시고 더해주시고 또새 소식반을 할수 있는 준비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사
0: 아멘.
1: 하나님 울산 곳곳에 하나님 모든 구와 모든 동에 모든 군에 하나님 아버지 읍면 단위에 주께 돌아오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오늘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함께 올려주시고요.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중보기도팀으로 전달됩니다. 중보기도팀으로 전달되고요. 또 아침에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문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 보내실 분들은 샵 3927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받을 우리 문자를 받을 울산 극동방송의 문자 번호가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아들이 8월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직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한달 동안 출장을 갑니다. 주님께서 그 쉽지 않은 중동 지역에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긴장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 관계로 지금 다녀오시는 아드님, 이 부모 된 자리에서 이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함께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8월 23일 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직장의 일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업무가 있어서 하나님 1개월 동안 출장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듣습니다. 여전히

0: 안정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일로 나가지만 아들과 또 보내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아멘.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를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일도 맡겨진 사명도 맡겨진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그가 속한 직장 안에서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관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한 달 동안 있을 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비행기 편 오는 비행기 편 한 달 동안 머무는 모든 발걸음마다 식사 때마다 잠자리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승리 하나님 잘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이어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룩스의 음성입니다.

0: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은혜 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원하시는 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보내주신 분 1069번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하고 오늘이 8월 20, 오늘이네요. 오늘과 내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으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시험 날짜가 오늘 내일 이틀이네요.
1: 아, 이틀이나 보는군요.
0: 예예예. 예.
1: 하여튼 중국에서 어려운 공부하셨을 텐데가. 네, 똑똑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네, 좋은 결과 있을지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특별히 예, 그 의사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서술된 거 보면
0: 예.
1: 참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좋으신 하나님, 1069님이 당신의 딸도 아니고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의 따님 백장미, 이 세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모습인 줄 믿습니다.
0: 주님.
1: 형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정말 축복하며 자기 딸처럼, 하나님 조카처럼 기도하는 1069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집사님의 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공부했으면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의사 면허를 위한 하나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양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지혜를 주옵소서.
0: 아멘.
1: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실수 없이 하나님 그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거뜬하게 하나님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의사가 목적이 아니고 의사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꿈꾸는 귀한 가정이고 그 귀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 의료 선교를 통하여 주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자매의 삶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중국 그 땅에서 하나님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글을 쓰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2275번님이십니다.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닥친 이 현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금 이 2275번님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 아마 처음 보

0: 보내시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새싹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드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지금 현실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 환경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1: 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0: 예.
1: 네, 하여튼 요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또 당하는, 학생이면 또 학교에서 당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0: 그렇죠.
1: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275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0: 주님.
1: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데, 산업인데, 상급인데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그가 당하는 그 자리가 힘든 시간인 것을 보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품어 주시고 오늘도 세워 주시고 힘든 시간이 힘든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시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 닥친 현실 아무도 알수 없고 볼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275님이 사랑하는 아들 문제를 놓고 주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1680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삼산 제자교회. 지금 미국 단기 선교단이 내일 출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년부의 노현수 청년 이분이 위장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울산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청년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삼산 제자교회 청년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1: 네, 미국 단기 선교를 가는군요.
0: 예.
1: 얼마나 동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특별히 우리 노현수 청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1680님이 하나님 삼산교회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단기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단기 선교단이 내일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 15시간 이상 하나님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또 거기서 얼마만큼 차로 또 비행기로 옮겨 다닐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발견하고 품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 제목들, 목표한 모든 선교적 일들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주소서.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노현수 청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장 문제입니다. 젊은 청년이 위장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하나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에게는 큰일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손가락 한 번만으로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1680님 또 교회 전체 그리고 노현수 청년까지 그리고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7087번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인 우리 신병관 친정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시겠지요. 하루하루 버틴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병관 친정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0: 저희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요.
1: 예.
0: 벌써 태국에 가서 선교한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20년 지나고 30년 많이 지나셨대요.
1: 예.
0: 그런데 어머님이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1: 예, 예.
0: 당신도 사실은 플랜트를 8개 신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왔다가 치료받고 돌아갔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1: 예.
0: 다시 나오라고. 이게 뭐 돈도 돈이고 사역도 사역이고 뭐 건강도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7087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1: 그래요.
0: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완전히 고쳐주셔서 5년 동안 완전히 이렇게 사시다가
1: 예.
0: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시지만 여러분 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집사람 아내도 유방암 3기였는데
1: 예.
0: 지금 깨끗하게 고침받고
1: 아멘.
0: 진짜 교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과정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1: 예.
0: 7087님이 기도하시니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예.
0: 좋으신 하나님, 7087님이 기도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너무 사모하며 앙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힘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만 하나님 주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샘을 입어서 날아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폐암 말기 신병관 친정 아버님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신병관 하나님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1: 아멘.
0: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소망의 기도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으시고요. 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도우십니다.
0: 아멘. 저는 김정호였습니다. 평안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학이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봉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무인 카페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수색해 신약 성경 178권과 쪽성경 74권을 압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현지 목회자에게 벌금형과 함께 서적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활동 규제 법안을 적용해 해외 선교단체와 미등록 교회를 향한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등 국내 선교단체들도 전쟁 이후 신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면서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러시아 전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성경을 배포하거나 전도할 경우 강제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무대행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치 개입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씨의 보석신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재판부가 사과와 별개로 법률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신천지 조직과 교주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봉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무인 카페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들은 예배 직후 인파가 몰리는 로비 동선에 무인 커피머신을 분산 배치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두 즉석 분쇄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봉사자들은 음료 제조 부담에서 벗어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늦은 저녁 모임에도 균일한 음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일수록 유휴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까지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에 이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 야외 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1도, 습도는 72%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차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암투병 중이신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TV를 시청하며 허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머리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TV의 시선을 고정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받을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주장이나 신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구원의 길을 각자의 논리나 주장이나 온갖 이유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이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의 형을 만나달라면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신 병원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투병 중이시던 그분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병원에서 세례식도 거행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고는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보며 세상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도 며칠 후 돌아가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안도하며 천국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절차

0: 아, 이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모든 분들이 꼭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많은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며 참되고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소중하고도 귀한 영혼은 꼭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이 방송과 아주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

0: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저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램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램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리 그램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0: 예.
1: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리 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램 목사님보다는 프랭클린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정말 빌리 그램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0: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전국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3: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2: 네, 예.
3: 저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2: 네, 예.
3: 교회에서.
2: 예.
3: 그런데 저더러 극동 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2: 예, 예.
3: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 늘 복음 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전주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2: 아, 전 익산에 있었습니다.
3: 익산에 있었는데.
2: 예, 익산에서 활동하고 그때 이제 초체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2: 전주에 삽니다.
3: 그때는?
2: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3: 익산에 살았고.
2: 예, 예.
3: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2: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다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3: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2: 예, 예.
3: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2: 그렇죠, 그렇죠.
3: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2: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교회에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3: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2: 예, 예.
3: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2: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2: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2: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0: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2: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3: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저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2: 저는 그냥 극동 방송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광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정읍,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2: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3: 그때 음악회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2: 좋았습니다.

0: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예, 교회에서 예, 예.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영상으로.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1: 예, 예.
0: 전주에서.
1: 예, 예.
0: 내년에 또 해달래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1: 예, 예.
0: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치를 해서 무대장치를 예, 해야 돼요. 무대장치에 예, 예.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0: 그랬구나.
1: 예, 예.
0: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1: 예, 예.
0: 그러니까 한 팀에 예.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예.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 하려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1: 예.
0: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동안 꽉 찼죠?
1: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네. 또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1: 예, 예.
0: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1: 예예. 예.
0: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1: 예.
0: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1: 예.
0: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1: 네.
0: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 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1: 예.
0: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교회 자랑
1: 맞습니다.
0: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화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그 난시청 지역에도 이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 그래서
1: 예.
2: 전라북도가 한 6개 군에서 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것 같은데,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2: 아, 농업에 계셨구먼.
1: 예.
2: 축협에 가기
1: 저는
2: 전에.
1: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로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2: 둘이 맞아떨어져서
1: 예.
2: 자녀는 몇 명?
1: 이남 1녀입니다.
2: 출가 다 했어요?
1: 딸만 했습니다.
2: 딸만 출가하고 아들들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죠?
1: 결혼을 해야 되죠. 해야
2: 아니,
1: 되는데.
2: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1: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0: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1: 저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죠.
0: 아,
2: 그러면
0: 순수하게.
2: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1: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서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이게
2: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1: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셨어요, 저 교회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차 생활

0: 나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1: 헌당을 하셨군요.
0: 예,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사하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업국인데 거기에도 기업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예,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장로예요.
1: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 같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호남의
0: 거점교회.
2: 거점교회가.
0: 거점교회.
2: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0: 네.
2: 그런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0: 주께로 한 걸음씩.
2: 예. 주께로.
0: 한 걸음씩.
1: 주께로 한 걸음씩.
0: 예.
1: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2: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0: 아, 좋지요.
2: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0: 예, 저희,
2: 청년들. 예,
0: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1: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회 현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극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기 6.25 겪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25 겪은 분들. 한국은 6.25 이후에 72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550배를 늘렸어요. 6.25 동란 때 우리의 국민소득은 67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36,960불로 증가가 됐죠.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25 때보다 15,00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 누구의 덕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 심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덩실 춤을 추리라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면은 한량이라만 나는 밤하늘에 날아난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한민족, 아세아 동방의 문화창조 개척의 선구자였고 하늘에서 이어받은 청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부 수천리에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였다. 5000년의 오랜 국제 풍진 속에서 아담한 문화를 갖고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거름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역 만생에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오늘날 나는 홀로 떨어진 내가 아니다. 이 국토와 대자연 속에서 자라온 조상의 피와 살과 뼈와 얼을 이어받은 즐거움을 짐짓 이탈하여 벗어날 수가 없나니 내가 나됨을 지각함은 삶의 길이요 내가 나됨을 잃음은 즉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부설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의 역사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어려서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껴봤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리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의 국권은 박탈당해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36년을 시름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81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시편 96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디디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덧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에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는 미국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3, 40년 전에 몽고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오늘 2003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때 한 3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에 25살 먹은 청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60명 나오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하나님의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두 번째,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세 번째,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첫째 대목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잇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굴 제일 미워해요?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 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님이요, 몰려가서 애굽의 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금을 모아갖고라. 그래 뭐 귀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시계도 빼고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송아지.

가 돼서 그 송아지에다가 번제물과 친교 교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40일 후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이라는 건 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한민국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셨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때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 나는 11살 때 해방이 11살 때 됐어요. 5년도 안 돼가지고 6.25라고 하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어. 독립되고 해방된 지 5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날 해방은 8월 15일 날 됐어요. 만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족의 동정 3장의 비비린내 나는 전쟁. 나는 그 전쟁도 겪어봤어요.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광복의 아름다운 기쁨 가시기 전에 11살 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16살 때 일어난 거예요. 16살. 특별히 우리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장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데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탐내지 마세요. 하루 세 끈이 먹고 거칠 게 있으면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경쟁 목사님, 1992년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102만 불이었어요. 그 양반이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잔자가 되어봤다고 자랑해. 1분 동안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은 남긴 것이라고는 1인용 침대, 안경, 낡은 양복 한 벌,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30년 동안 80억 달러, 약 11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해 그 양반이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 코네일 대학에 기부를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2해방에는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퍼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과 자기의 숙명에 대한 불안. 자기가 있기에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텅 빈 의미 없는 삶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게 있죠. 불안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금년 한 해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제2의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늘 우리는 피해나가게 해주셨어요. 올해 7월 28일 16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사람도 못 찾았죠. 7의 지진으로 분류상 대지진이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콜롬비아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찾은 사람이 찾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일본 정부 피해 복구 예비비로 242억 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530억 정도 될 거예요.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도 지식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은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 힘써요. 주의 지팡이 힘있어요. 두 번째로 총력의 위협에 우리는 당하고 있죠.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발소 들어 10번째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칼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석군의 경성함이 헛되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라, 그때 겪었던 수모,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내 담임 선생님이 일본 여자 선생님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카드, 요만한 카드 20장을 줘. 조선말을 쓰는 애들한테는 다 카드를 뺏어라. 그리고 20장을 다 뺏기는 학생은 교장실에 들어가서 매 맞고 벌습니다. 20개를 뺏은 애는 상을 줘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쓰게 하는 일본식 교육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첫째는 바로 경제의 기적입니다. GDP는 23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빈곤으로서는 세계 맨 꼬레비로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 세계 경제 수위 12번째로 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흥의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계의 목표는 100만 성도였고, 1970년대는 전국에 6만 개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목표로 한국 성직자들이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천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찾아왔으며 전국의 교회 수는 9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영적인 발전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천대까지. 누구에게? 우상을 배제하고 환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제2의 광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의 역사나 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귀한 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파멸과 고통과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6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 바다에서도 주일이 되면 배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두 번째 세운 게 학교예요. 세 번째 세운 게 공회당. 바닷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 청교도들의 신앙. 특히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헌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에다가 뭐를 새겨놓은 거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네들 돈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 주실 수가 없지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 그분은
신뢰한다는 의미가

0: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국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이죠. 미국 백악관 식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식당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문구를 썼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 덧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겨 놓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배서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선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큰딸이 커가면서 학교, 학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할 기회, 얼굴 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늘 아쉬운데요.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딸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딸바보, 딸자랑 했죠. 그때 얘기를 제가 딸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아빠 엄마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렇게 제가 딸 태어났을 때요. 그때 딸 태어난 날 그 생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제가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훈수짓 좀 했죠. 딸 바보지.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예, 첫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이 말씀, 인생 말씀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 이 단어나 찬양 말씀 이렇게 볼 때, 접할 때 꼭 딸이 생각이 납니다. 좀 대화를 어떻게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랑 표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좋은 찬양이 바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축복의 찬양,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달빛마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와, 방학이 30년이네요. 30년.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컴백했다,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조수진님 되시죠?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어떻게 집이세요?
1: 네.
0: 갑자기 놀랬죠? 왜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1: 네.
0: 네. 이렇게 계약한 분들 네. 쭉 보고 있다가 조수진님 아. 그 영락교에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예. 네네. 저번에 그 거기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0: 그러면은 영락교에 네. 사시는 네. 곳이 안양이신데?
1: 네.
0: 안양 영락교인가요?
1: 아니요. 그러면. 저기 서울에 있는.
0: 서울 영락교회까지 다니세요?
1: 네네.
0: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거기 다녔었는데,
0: 예.
1: 네,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가 저는 이제 그동안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0: 네네.
1: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수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0: 네네.
1: 엄마도 이제 모바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0: 네.
1: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예, 네,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0: 오며 가며 그렇게 시간 많이는 안 걸려요?
1: 많이 걸리죠.
0: 그래도 거기까지 가세요, 주일마다?
1: 네.
0: 이야.
1: 저희 큰 딸도 네.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0: 딸하고 둘만 가요?
1: 네, 지금은 둘만 가요.
0: 조수진님이 운전해서?
1: 차는 좀 주차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0: 지하철 타고?
1: 네.
0: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영락교회에서.
1: 그쵸.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또 어렸을 때부터 예. 봐서. 예.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0: 엄마 덕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다가 저하고 네, 연결됐죠.
1: 엄마 때문에 네,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엄마 듣고 계시고 저도 이제 차에서만 듣고 있다가
0: 네네.
1: 예. 네.
0: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우리가 전화됐거든요.
1: 4월인가 5월쯤이었죠. 네,
0: 4월쯤이었는데 그 뒤로 네. 쭉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영락교회?
1: 네네.
0: 이야, 그 30년 만에 드렸던 첫 예배는 네. 어떠셨어요?
1: 그냥 눈물만 나서.
0: 그랬구나.
1: 네. 네, 교회만 가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서.
0: 눈물이 나요? 그러게. 이게
1: 제가 네.
0: 말씀해 보세요.
1: 아, 아니요. 지금 누가 와서.
0: 이게 보면 방학을 네. 오래 했던 분들이 새깨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1: 네. 네.
0: 첫 예배 때는 거의 100% 다 우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1: 네.
0: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1: 네.
0: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또 딸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1: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
0: 네.
1: 기독교 이제 서클을 들어갔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0: 예예.
1: 근데 이제 학교 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0: 몇 학년인데요?
1: 지금 2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1: 아니, 대학교.
0: 아, 대학교 2학년.
1: 네네. 네.
0: 그래서 방학 동안 또 딸하고 같이. 그렇구나.
1: 네.
0: 와, 참. 그때
1: 같이 가셨어요.
0: 선물 주얼리 받았죠?
1: 네네.
0: 주얼리만 받았나요?
1: 그 주얼리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 거는 제가 신청을 못해서 엄마는 못 받아들이고.
0: 엄마를 제가 왜 어머님 것도 드리기로
1: 어머니
0: 했나요?
1: 거랑, 네, 제 거랑 이제 두개 주셨는데,
0: 네.
1: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걸못 챙겼어요.
0: 본인
1: 그게
0: 거는
1: 아마
0: 지금 신청했고.
1: 네, 기한이 있나 보더라고요.
0: 아,
1: 유효기간이.
0: 지금 아마 안 늦었을 거예요. 안 늦었을 거니까 어머니
1: 있었을
0: 것도
1: 것 같은데.
0: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1: 네.
0: 딸도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1: 네.
0: 선물을 더 드려야겠는데.
1: 아, 아니에요.
0: 딸이 뭘 좋아할까? 딸이 뭘
1: 아유,
0: 좋아할까요?
1: 괜찮아요.
0: 딸
1: 괜찮아요.
0: 아무튼 선물 하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고, 우리
1: 네.
0: 조수진님은 이제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우리의
1: 네.
0: 공식 선물
1: 네. 네.
0: 꽃바구니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괜찮아요. 피디님.
0: 아이, 뭘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은 꽃바구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축하드리고 그때 이제 저랑 영접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지금요?
0: 예.
1: 지금요?
0: 예. 왜 상황이 안
1: 지금요?
0: 돼요? 상황이 안 돼요?
1: 지금, 네.
0: 왜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1: 아, 지금 식구들이
0: 식구들이 다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1: 다 있어서. 아,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0: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혹시 남편?
1: 네.
0: 남편?
1: 아이도 저희가 셋인데,
0: 네네.
1: 네, 아직 둘은
0: 아,
1: 안
0: 남편은
1: 나가고
0: 어때요?
1: 있고.
0: 남편은? 반응이? 교회 간다니까.
1: 그냥 뭐, 네, 그거는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0: 반대하고
1: 않아요.
0: 그러진 않아요?
1: 네.
0: 남편 옆에 있어요?
1: 아, 다른 방에 있어요.
0: 다른 방에 있어요?
1: 네.
0: 남편은 교회 다녀봤어요?
1: 아니요, 안 다녀본
0: 안
1: 것
0: 다녀봤어요?
1: 같아요.
0: 그 남편도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데.
1: 네.
0: 아, 그럼 남편 선물을 줘야겠다. 남편.
1: 저는 제가
0: 남편.
1: 지금 둘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네네.
1: 네, 둘째 아이부터 전도를 해보려고 해볼게요.
0: 그래요. 애들이
1: 네.
0: 다니면서 아빠
1: 네.
0: 같이 가요 이러면은 또 꼼짝 못하는
1: 네.
0: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전 가족이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제가
1: 네.
0: 세트 선물로 제가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 아.
0: 남편한테도 잘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0: 그래요. 기도는
1: 네,
0: 다음에 할까요?
1: 감사합니다.
0: 기도는?
1: 네, 다음에.
0: 예, 정말
1: 네.
0: 다음에 또 아무튼 너무 본인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0: 예, 지금도
1: 네.
0: 이미 하고 계시고 우리
1: 네.
0: 남편하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 또
1: 네.
0: 그때 감사기도 같이 하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1: 네, 건강하시고요.
0: 조수진님이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1: 제가
0: 찬양.
1: 찬양을 잘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0: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1: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은
0: 네.
1: 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0: 나
1: 그
0: 이제
1: 제목이,
0: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네. 네네. 그 제목이 뭐죠? 그 찬양이요. 저희 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0: 아이고, 그러구나. 나
1: 아그
0: 이제.
1: 노래를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대요. 오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저희 엄마랑 많이 불러드렸고 해서
0: 예. 아, 오빠가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436장이에요.
1: 네.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1: 네.
0: 이 찬양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빠가 그러면 하늘나라로 천국 가셨겠네요.
1: 네.
0: 네, 천국에서 아마 다시 동생이 다시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곡 전하면서 다음에 또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1: 네.
0: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조수진 씨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이 찬양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또 나머지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조수진 씨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끼라의 열매를 만나겠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새끼라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예.
0: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 지금 정차 중이요.
0: 정차 중이세요?
1: 예. 아,
0: 혹시 지금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예, 끌게요.
0: 아, 지금 예. 라디오 꺼 주시고 정차도 해 주시고
1: 예.
0: 네. 지금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아, 지난번에 그 문자를 주셨었는데.

0: 새끼알을 듣다가 13년 방학을 끝내고
1: 예.
0: 그 교회를 가셨다고.
1: 예, 예.
0: 교회 네 곳을 가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아내 예. 아내한테도 교회 가자고 했다면서요.
1: 예. 지금 아내도 교회 같이 나가고 있어요.
0: 할렐루야네. 와.
1: 예. 요번 주에 전 주에 저기 연결기도 받고요.
0: 교회 가서요?
1: 예. 등록하고요.
0: 등록도 하고.
1: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중랑구 면목동이요.
0: 면목동.
1: 예.
0: 그때 교회를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갔다라는 때가 그때가 예. 6월 정도인가요? 올해?
1: 한 그 정도 됐어요.
0: 그렇죠.
1: 예.
0: 7월 초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1: 예.
0: 저하고 지금 처음 연결이잖아요.
1: 지도를 받고서 가려고 13년 방학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도 그냥 나갈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가자 그러고 나갔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찾아봤죠.
0: 저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군요.
1: 예.
0: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방학이라고 아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일반 전화에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1: 아니
0: 뭐
1: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0: 아 진짜요? 예. 그랬구나. 예.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많아서 그랬는지 이걸 놓쳤네요. 아무튼 예. 본인이 이렇게 새끼라를 듣고 결심을 예. 하고 13년 방학을 스스로 끝냈다는 게 와 정말 엄청 대단한 시입니다.
1: 예.
0: 어떻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1: 아니 계속 영접기도 하는 거 따라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자는 기도가 따라하다 보니까
0: 예예.
1: 이제 나도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0: 이야 그래서 네 군데를 가보고 그중에 한 곳 예. 맞는 곳으로 가서 등록까지 예. 하셨고요. 그렇죠?
1: 예예. 예.
0: 그 가게 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예수 장로교 늘푸른 교회예요.
0: 늘푸른 교회.
1: 예.
0: 장로교라는 거잖아요. 늘푸른 교회.
1: 예. 예.
0: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나서
1: 예.
0: 다음 주에는 자기도 가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렇죠?
1: 그 교회로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와이프 데리고 갔죠.
0: 와이프한테 가자고 했더니 아내도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1: 거의 좀 강제로 끌고 갔죠.
0: 그렇구나.
1: 가자 했는데
0: 네.
1: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안 간다 막 그러길래
0: 예.
1: 아 가자 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죠.
0: 근데 아내도 방학 중이었나요? 교회 방학 중?
1: 아니요 불교예요.
0: 불교?
1: 예.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됐네요?
1: 예. 그냥 그게... 가자 가자 계속 가자 졸라서 그래서 거의 쫄다시피 해서 갔죠.
0: 아내가 지금 그러면은 예배를 몇 번 들었어요?
1: 지금 등지 네 번이요?
0: 네 번 정도. 아내 반응이 네.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1: 앞에서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주여할 때 좀 앞에서 좀 목소리가 크신 남자분이 있어서
0: 네네.
1: 그게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서 지금 깨워 저를 달라 먹자 빨리 가자고.
0: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1: 예.
0: 불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남편 따라서 지금 네 번이나 갔고 아내도 네. 등록을 했다고요?
1: 예.
0: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주도 가실 거잖아요. 아내와 예. 함께.
1: 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통화니까.
1: 예.
0: 아유, 지난번에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예. 선물, 본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는 예. 선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볼까요?
1: 와이프는 주얼리요?
0: 오케이. 아내는 주얼리. 본인은?
1: 저는
0: 비타민 레모나. 알겠습니다. 예. 와. 자, 이 시간에 우리 예. 9947번님께서
1: 예.
0: 스스로 13년의 방학을 끝내셨잖아요.
1: 예.
0: 저하고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선물 두 개를 챙겨드렸는데
0: 예.
1: 사실은 이렇게 방학을 끝내고 계약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죠.
0: 예.
1: 알죠?
0: 예.
1: 바로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요.
0: 예.
1: 우리 9947번님, 예. 인생 가운데서 13년 전에 생각나는 곡도 좋고, 아니면 요즘 부르는 곡도 좋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세요?
0: 순교자의 삶이.
1: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0: 네.
1: 와, 이거 참 강렬한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주님 믿고 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1: 네.
0: 그 노래가 좋아요.
1: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0: 예.
1: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0: 예. 저는 저까지는 그게 목표라서 성기던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1: 네.
0: 하기도 했고 그랬죠.
1: 제가
0: 따로 목사님한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팀도 만들었고.
1: 뭘 만들었다고요?
0: 팀이요.
1: 팀.
0: 예.
1: 팀을 만들고 싶다. 이번에 예, 새로 간 팀만, 교회에서.
0: 아니 전에 전 살던 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어서.
1: 예예. 예.
0: 팀을 제가 이제 봉사 팀을 만들어서.
1: 예예. 예.
0: 딴 데 가서 예배 본 예배 드리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이제 찬양을 다시 또 드리고
1: 그런 것도 하셨구나.
0: 예.
1: 이야, 열정이 있으셨구나.
0: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본인 네. 13년 만에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아주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이 그동안 들렸던 게 좀 있었죠. 감격이 좀
1: 감격스럽고 있었죠. 낯선 것 네. 같으면서도.
0: 예. 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예. 예배 드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십자가의
0: 감사합니다.
1: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대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앞서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

자의 삶 함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9947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하고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요. 불교인 아내까지 그 이후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두 분이서 또 등록까지 하시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말 보내시고, 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방학생들, 예, 이번 주 기회입니다. 용기 한번 내시고요. 자, 계약한 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쭉 드리셔야죠. 한결같이 예배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 1대1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박수치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 예수 보혈의 능력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고백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게 될 저 열방과 땅끝의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보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미포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포교회 부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과거 하나님 백성을 대표했던 왕들 가운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도리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왕궁에다가요 바알을 섬기는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게 했었고요. 가령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좀 충격적이겠지만 이 예배당 한 구석에 여기에 절에 있어야 할 불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교회인데 예배당에 불상이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요. 또 일상에서는요,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럼 어떠할까요? 하나님만이 진짜 진정한 내 삶에 살아계신 신이라 바르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라는 마음이 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뭐 지진과 같은 징계도 있고 다양한 징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징계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바알이라는 우상이 당대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고 또 비와 물을 주관하는 신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경문화였던 그 시대 바알은요 굉장한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우상이었던 거지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한마디로 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기 있고

큰 힘을 가졌다고 수많은 자들이 여기며 생각하듯 과거 바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비와 이스를 주관하는 그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비와 이스를 그치게 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손에 의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진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슬은 새벽에 매일 맺히는데요, 매일 맺혔던 이슬도 매일 그쳤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라도 누구를 향해 마음을 쏟아야겠습니까? 바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다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표적이 되었지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엘리야가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정말 그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왕과 왕비는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졌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나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려 하다가, 아니 살아계심을 전했죠. 그런데 오히려 살아있는 내 목숨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일까요? 아니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 17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과 같고 우리 길의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씀이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이끕니다. 그곳이 너 엘리야, 왕과 왕비로부터 너를 보호할 장소라 알려주고요. 그리고 비와 이슬이 그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먹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장소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엘리야도 무엇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도 순종해 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곧 순종하여 갔다 합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요, 정말 놀랍지만 말씀대로 까마귀가 먹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제때 시간을 맞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데 순종하여 간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마저 순종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즉 이를 통해서요, 홀로 있으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한 거고요. 또 하늘이 닫혀 비와 이슬이 그친 시대였음에도 먹을 양식을 책임지는 하나님, 그리고 왕과 왕비로부터 나를 보호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가진 큰 능력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순종했기에 먹이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달리 하나님 백성 북이스라엘 대다수는요,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매일 내리지 않는 비와 이슬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았거든요.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눈만 뜨면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에 7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를 먹였던 그

시냇가의 물마저 말랐다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도 비와 이슬이 계속 내리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까지도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한 채 살고 있었다는 거겠지요. 정말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 여러분 들은 말씀이 즉각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수년간 이어지는 것을 봄에도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있으니 너무나 비참하고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점점 마실 물마저 메말라가니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새로운 말씀이 엘리야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엘리야는 순종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사르밧이 어떤 곳입니까?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즉 이세벨이 믿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시돈인데 그곳에 가라 명한 겁니다. 누구더러 가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얼마 전까지 바알이 참신이 아니야 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더러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가라는 겁니다. 가도 될까요? 굳이 가야 할까요? 게다가 거기 가면요,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죠. 우상을 섬겨온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전에요, 요단 동편 그리스 시냇가로 가라는 그곳에 숨으라는 말씀보다 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고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는 약속보다도 오히려 더 부담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여 갑니다. 왜요? 내 마음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고정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상태로 사르밧에 가고요, 가자마자 도착한 성문 입구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는데, 근데 과부가 어떤 자입니까? 남편을 잃은 자지요. 그리고 당대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생계를 유지하기 너무나 힘든 힘없는 여인입니다. 딱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무엇하고 있었냐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합니다.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어야 할 만큼 어떠한 과부냐면 매우 가난한 과부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딱 외관상 성문 입구에서 만났을 때 이 과부를 보면 이 과부가 그래 엘리야인 나에게 먹을 양식을 줄 과부가 맞어라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약속대로 바로 그 과부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지요. 분명 하나님이 사르밧에서 만나게 될 과부가 음식을 줄 거라 약속했지만 지금 만난 과부는요, 음식을 줄 여유가 전혀 없는 과부입니다. 자기조차 먹을 게 없어서 나뭇가지를 줍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먹이기로 약속된 과부가 전혀 아닌 듯하고요, 게다가 하나님 약속도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부를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부탁하지요.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네, 당시 사르밧 땅에도요 가뭄이 지속되던 때였기에 성도 여러분 마실 물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좀 가져와 달라라고 엘리야가 청한 뒤 11절에 보면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손에 떡 한 조각도 가져와 달라 청합니다. 왜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가난한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만이 아니라 떡도 달라 청한 걸까요? 혹시 바알을 섬겨온 우상 숭배 여인이 미워서 괴롭히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럼 왜 이런 억지스러운 부탁을 엘리야가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과부를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과부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음식을 줄
그 과부로 말입니다. 이에 11절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도 여러분, 이 당시 과부의 손에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떡이 아니라 나뭇가지만 쥐어져 있는 빈곤한 손이었습니다. 이에 과부도 답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과부가요, 바알도 아니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떡이 없다 답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떡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과부의 손을 보며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명했는데요. 혹시 엘리야가 너무나 배가 고파 헛것이라도 본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엘리야는 이 과부를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과부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명했던 겁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2절에 과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뒤 곧장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하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움큼의 가루가 있잖아요. 그 적은 가루 그리고 그 적은 기름으로 내가 떡을 만든다 해도 엘리야여 이 떡은 당신에게 줄 떡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먹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만난 이 과부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과부가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조차 먹을 게 없는 매우 가난한 과부이고요. 게다가 엘리야를 먹일 생각조차 없는 과부입니다. 또 마지막 떡은 만든 뒤 자신과 아들이 먹고 나서 죽기를 결심할 만큼 그 마음도 매우 빈곤한 상태의 과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하며 당당히 요구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계속해서요, 먼저 날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와야 한다라고 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과부라 믿고 있기에 나를 먹이는 일을 반드시 이 과부가 행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즉 엘리야는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사르밧에서도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내 시선, 내 중심, 내 마음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약속을 믿으며 더 큰 약속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해주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요, 내 말을 믿어 당신이 순종하면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할 거라 약속하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어떤 약속입니까? 통의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병의 기름이 아주 조금 있는데 없어지지 아니한답니다. 이는요, 이 약속은 지금 가뭄의 때잖아요. 극심한 가뭄 때. 이 가뭄의 때에 가장 필요한 약속이고 게다가 과부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바알을 일평생 믿어온 과부에게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비와 물을 주관할 뿐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건데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약속이었던 거지요. 과연 가능할까요? 당시 오늘로 말하면 교회요, 하나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보면 다수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와, 놀랐지만 엘리야가 전한 말대로 순종했다 말씀합니다. 분명 가부는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 사르밧에서 삶을 살아온 자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던 자고, 또 마지막 떡을 만들고 먹고 마신 뒤 죽기를 각오했던 잔데요. 그런 자마저 하나님

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럼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능력을 행한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부자 엘리야입니까?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엘리야입니까?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이 준 약속에 집중한 엘리야입니다. 직장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자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상이라 선포했던 자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준 약속에 집중했던 엘리야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부를 대한 엘리야고, 가부를 위한 더 큰 약속을 당당히 전한 엘리야입니다. 보십시오. 당시 엘리야는요, 비와 이슬이 그칠 거라는 말씀을 당당히 전했다는 이유로 이미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대표한다는 그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전했던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그침을 경험했음에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해진 왕과 왕비의 모습을 목도했었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라면 말씀을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왔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시네가를 향해서도 믿음의 순종을 내딛어 왔고요. 또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사르밧을 향해서도 믿음의 순종을 내딛어 왔으며, 그곳에서도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주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이에 가부와 아들을 살리며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극심한 가뭄 중에도 마르지 않는 기름과 넘치는 가루를 약속한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막 떡이 도리어 당신을 살리는 떡이 되어 하나님부터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라 가부에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한 가정이 살아나되, 가부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왔고, 가부와 아들만이 아니라 식구가 다 함께 이제는 바알이 차려주는 식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는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물든 그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가정으로 마치 그 땅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라도 된 듯 변화되었던 건데요.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성도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무엇과 같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도 아니했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부가 순종했듯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자신이 했던 약속을 무엇했다는 겁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이에 가부와 식구 모두 매일 앉는 식탁에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사르밧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를 통해 전해준 말씀같이 비와 이슬이 그침을 매일 경험했고, 또 그들의 식탁은 매우 매우 빈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이상 북이스라엘은 늘 말씀과 무관한 자로, 다시 말해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매일 있었음에도 늘 말씀과 무관한 자로 살았고, 왕과 왕비마저 더욱 말씀에 반하는 자로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여, 또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과 왕비라 하여, 또 교회에 속했다 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세기 1장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합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습니다. 엘리야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도 그리 시냇가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진짜 누가 들으면 소설이라 말할 만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사르밧에 갔기에 그곳에서 약속된 가부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 가부를 통해 먹을 양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가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엘리야 시대 왕은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는 다수의 백성은 바알이란 우상에게 물들어 있던 때입니다. 또 비와 이슬이 그치는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나라 전체는 빈곤 그 자체였겠지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마저 순종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했고요. 바알을 섬긴 힘없는 가부마저 순종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환경과 현실에 기쁜 일보다 슬픔이 더 많고 또 죄와 어둠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기에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한 환경보다 더 앞세운다면 그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지라도 아니 때로는 더 악화될지라도 또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듯 내 통장과 건강과 관계마저 말라갈지라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줄 것이기에 우리는 비참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진 돈이 좀 적다고 또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고 또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맙시다. 오히려 약하고 작은 나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이에 악한 왕 아합과 같은 자를 만나든 또는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홀로 거하는 때를 지내든 또는 목숨을 잃으려 하는 너무나 빈곤한 자를 만나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서요 나만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이 큰 은혜가 우리 미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진성 이 길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33-7424번 지역번호 0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새끼손가락을 들면 우리는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손 모양이 산 넘고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나라마다 이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표시의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손짓이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 라는 의미로 통한다고 하고요. 인도에서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상대방을 향해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는 제스처로 쓰이기도 한다네요. 그러고 보면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다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것 실감하게 됩니다. 내 방식, 내 관점대로 소통하는 것만이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좋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방식보다 주님의 방법이 더 놀랍고 내 기준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천관웅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어서 손경민의 찬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손짓 이 제스처에 대한 얘기 나눴죠.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손모양이 나라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 저도 처음 듣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나만의 관점과 해석이 늘 옳은 것은 아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참 많이 다르지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 왜 응답 안 해주시나 하며 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성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나눠드리고 있는 말씀 씨앗 배경화면,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새겼는데요. 성경 구절에 밑줄과 중요 포인트 별표 표시까지 작가님께서 멋지게 붙여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에 맞춰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샵 1069번으로 씨앗.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씨앗입니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이 휴대폰 배경화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다시 한번 암송도 하시고 배경화면 설정하셔서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네요.

손재석의 음성으로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이어서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CC 와이너스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 나누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출석 체크, 일상 이야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2739번님, 저는 지금 일하면서 아직 퇴근 전에도 극동방송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며 출첵하셨고요. 아, 그렇죠. 이 5시를 넘긴 이 시간, 이른 퇴근길에 오른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사무실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한마음으로 또 주님 생각하고 찬양해야겠죠. 2212번님, 고등학생 막내딸이 캠프에 참석했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저런 척추 골절 진단을 받고 4개월 안정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믿음 좋은 딸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힘들어하네요. 치유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딸도 놀랐을 것 같고 또 우리 212번님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렇게 원치 않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가 때로는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허리도 낫게 해주시고 마음에도 위로와 든든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8270번님, 저도 찬양 신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청합니다. 요새 가끔 마음이 한 번씩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의 주제 이 찬송가는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6762번님, 제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짧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고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시선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화요일 말씀 씨앗 심기 코너에서 같이 나눴죠. 많은 분들이 또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 문자 보내주셨는데 2652번님, 8349-1070번님, 5096번님, 1494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가셨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새겨진 배경화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날 세 가지를 배웠죠.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 감정과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죄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가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악 물고 애쓴다고 해서 막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진다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현실이 아무리 거세도 내면과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끝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443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새겨진 배경화면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당첨문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2679번님의 신청 찬양 보내드려요. 친정어머니 천국 백성 되신 지 10주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시며 호스피스 병동에 한 달간 계셨어요. 찬양하며 가신 모습 지금도 엄마 손길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이 찬송가에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시겠네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심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가 있는 생명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행 중에 하나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해. 나에게만 더 가혹해. 누구에게 특혜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라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마저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할 것이다 라며 자신을 결국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그냥 멈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이 불공평하다 한들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그 원망을 들어줄게. 네가 하는 원망이 맞아라고 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냉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보면은 뭐 한두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란다면은 거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더 좋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도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은 잠시 좋았다가 또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살아가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아 원망할 만했어 불평할 만했어 모세에게 대들 만했어 라며 합리화시키고 납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당연함, 우리의 역할 또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역할, 당연한 모습들이 나타났듯이 뒤를 이어서 25절에 그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함,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모세는 배고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한결같이 뭘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냅시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보여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세상이 불만스럽게 여러분에게 여겨집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럴 때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런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말

맞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놓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내 자녀를 돌봐주세요.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라며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맞이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에너지와 힘을 쏟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걱정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은 마음껏 걱정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와, 살았다라며 큰 찬양을 부르고 이제 광야를 걷는데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물을 발견했지요. 물이다라고 달려갔는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보다 더 원망하고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상황이고 그 물을 마시려니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지요.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쓴물을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조용한 거 싫어해. 누가 나한테 막 두들고 말하는 거 좋아해. 그것 아닙니다. 내 능력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쓴물을 알고 너의 답답함을 알고 너의 한계를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겁니다. 그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르짖을 일이 없다면 안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 부르짖을 일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무엇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정 60만 명, 어린이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만났는데 쓴물입니다. 더 화가 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은 여러분이 모세의 곁에 있는 측근이었다면은 뭘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는 거야. 그때 부르짖는 거야. 바로 그때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은 뭔지

기도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여도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법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여러분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뭔데? 묻는다면 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어.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이 모세의 부르짖음의 결론은 달게 되었더라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쓴물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쓴물을 달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돼.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가르쳐줍니다. 기도와 함께 너희들이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의 할 일을 가르쳐주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응답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나무가 하나 있지 그 나무를 던져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쓴물은 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쁜 거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거 온 거 다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응답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뭐라고 응답할까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네 자녀 공부 열심히 하게 해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문자 하나 보내. 차 한잔 마시자고 해. 너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 사과해.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팔자만 끼고 있는 것, 기도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지정하고 그 나무를 던진 사람은 모세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 그것 말고 할 것 있잖아. 모세가 보여줬잖아. 모세의 힘으로 저 원망 불평 투성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감당 못해내.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나에게 부르짖었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안 됐고 중직이고 평신도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0: 영이 연약하고 건강하고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우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업무용으로 태블릿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한 어플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기능들을 더 알게 되고요.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지요. 반면에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던 어플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처럼 단 그 열린 비밀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시선은 이때 어떠셨을까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은 주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혹시 탁 트인 산 정상이 아닌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며 얻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오후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어요.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김대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였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월절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을 향한 주의 진노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지요.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의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의 소원의 항구, 그리고 이정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온 세상 위하여, 세곡 함께 하셨어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사는 그 날까지 그 주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죽도록 봉사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정체와 저들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대 회당으로 데려가 율법으로 다시 옭아매려는 사탄의 무리였습니다. 거짓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한 고통을 치르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의 공격 대상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늘 불안하지만 더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괴로움이 늘 있지만 더 찬양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하신 두 곡의 찬양, 먼저 아이빅 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손재석의 보혈 찬송 메들리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6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남미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테너 존 노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였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전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아주 예전 곡이에요. 8회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세 명이 부른 골목길 걸을 때 함께 하시죠.

골목길 걸을 때 피터 폴 앤 메리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마지막 찬양은 피아 워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면서 주의 승리를 목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원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너희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이렇듯 거짓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단지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자, 참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맘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순서도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 패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어사이드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더하트워십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또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3075번님께서 샬롬 신청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30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원에 살 때 많이 듣던 찬송이었지요. 라고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찬양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75번님 신청하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최영민의 찬송, 그리고 강원명의 은혜 아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싱어즈의 아침의 나로.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곳에 모든 관심이 계셨던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떠오르실 때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축복해 러비미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AJ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이클 라반의 레디 샤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찬양 나는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 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낸 저의 결론은 저희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심히 반대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미안하다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들이지만 존댓말을 하실 때도 있고 반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사랑해요가 아니라 미안해요입니다. 그 미안해요라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잘 먹이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잘 교육하지 못해서, 남들이 흔하게 입는 옷 입히지 못해서, 수학여행 갈 때, 소풍 갈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살게 해서 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도무지 이유식이 불가능해서 아내가 아이 모유 수유를 거의 2년 반, 2년 반,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만으로도 아이들의 성장기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어려워서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이유식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경제적인 완전한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할 때 유일하게 했던 결혼의 사랑의 서약의 증표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지를 서로 팔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보석방 집에 금은방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안하고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해줄게. 제가 가장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에게 미안해. 미안해. 많이 미안해. 3년 동안 3년 겨울 연속으로 영양실조성 폐렴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과일 가게 못 가고 약국에 가서 비타민 못 사주고 제가 아내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미안해입니다. 그 미안해라는 말 속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과 인정함을 주었는지 다윗의 마음을 저는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선도님들 볼 때 치근지심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 새집을 짓고 새벽에 나와서 도무지 눈꺼풀이 천근만근보다도 더 무거워서 눈을 뜨고 싶은데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예배자로서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육체의 이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눈을 뜨고 싶을 때 뜰 수 없을 때 짓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치근지심을 느낍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주일날 복도에서 어느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우세요.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치근하고 불쌍하냐. 제가 그때 금식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쪄 있을 때입니다.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우세요. 우리 목사님 왜 오늘 이렇게 치근하냐 불쌍하냐. 왜 그래요? 라고 저는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방송실, 재정부실, 뭐 식당, 안내위원, 찬양팀 다 할 거 없이 볼 때마다 더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작은 교회에서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우리 윤로하신 우리 어르신분들 리프트 하나 있는데 리프트가 없을 때는 이 골고다 언덕 같은 이 계단 올라가는 모습 볼 때마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미안해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심, 애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영이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10월 어느 날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다영이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마음이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무능력한 아빠 만나서 미안하다. 아빠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많이 미안해요. 왜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미안해질까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안 되거나 아프시거나 뭔가가 불똥을 만나면 죄송해져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더 중보했어야 되는데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더 영적으로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쓰럽고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측은하냐.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 왜 그래요? 라고 하는 말 대신에 권사님 고마워요. 다윗의 마음에 애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부패하고 타락한 사울 왕이 집권할 때입니다. 그것도 장기 집권할 때입니다. 임기 기간이 정해 있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 정치를 하니 공의적인 사람, 정의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소외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겠죠. 거꾸로 타락한 왕이 정치를 하니 부패한 자들, 탐관 오리, 군사력 있는 자들, 정치력 있는 자들, 뭐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겠죠. 그때에 소외되고 힘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다윗에게로. 왜? 다윗은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심, 애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 선민의 정책과 백성들이 살아갈 좋은 나라의 복지 정책을 추구할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 정치를 하다 보니 선민 위주가 아니라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 정직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원통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에게로 모여드느냐?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한 애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괜찮아요. 교회는 건물이 오래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괜찮아요. 교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따뜻한 곳, 내가 실수해도 위로받는 곳, 내가 잘못하여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곳,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곳, 애심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구든지 상처받은 분이 오시면 위로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든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심이 넘치는 교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세 겹줄. 우리 교회 상황상 정황상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될 가정이 네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저쪽 다른 도시로 충청도로 저쪽 대전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가야 될 분들이 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느냐? 나를 사랑하는 구역자님, 여전도회장님, 남전도회장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너무 좋으신 분들 때문에 못 떠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느껴진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못 떠나겠대요. 맨 끝에다가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로 저를 살짝 끼워주긴 끼워주더라고요. 고마워요. 근데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구역자님 때문에 못 떠나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못 떠나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못 만날 것 같아서 못 떠나요. 맨 끝에다가 거기에다가 목사님도요 라고 딱 낑거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목회 보람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 빨간 날, 세상 말로 노는 날이었죠. 근데 마음이 급해요. 새벽에 왔다가 기도하고 다시 집에 가다 다시 와서 또 기도했어요. 목사님 노는 날인데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까? 그 가정을 생각하면 제가 노는 날, 뭐 월요일, 뭐 저녁 그런 시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더 급하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이 더 급하지. 제가 쉬는 것이 그것이 전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토요일 날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그 가정에서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토요일 날 저도 놀랬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은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애심, 사랑의 마음심, 애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다윗은 현상 수배범입니다. 다윗만 잡으면 팔자 고쳐요. 움직이는 로또입니다. 다윗만 잡아 죽이면 많은 혜택이 세금 면제뿐만 아니라 천부장이라는 엄청난 권력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사위도 될 수 있는 많은 특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잡아 죽이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상 수배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덩달아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효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 친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 왕 앞에 엎드리면서 부탁합니다. 청합니다. 우리 부모님 좀 잘 보호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다윗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상관성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돈 한 번 꿔봤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돈 꾼 것도 이자 쳐서 갚아드렸습니다. 단 한 번 돈을 꿨고 아무리 급해도 제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긴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아이들 유아식을 하기 어려울 때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 친하지 않냐는 신분 관계가 없는 모압 왕에게 가서 청하여 아뢰어 이르되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효심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청하나이다. 아뢰옵니다. 청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상극의 나라입니다. 절대 평화 조약을 맺어지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모든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모압 왕에게 무릎 꿇고 청하나이다 부탁을 하냐면 효심. 아내가 많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저를 아껴줘서 저는 10의 3조를 뗍니다. 하나님에게 1조, 부모님에게 1조.
또 선한 이웃에게

그게 일죠. 뗄 때에 부모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자기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겠죠. 아, 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우리 새끼, 내 새끼, 우리 성공 목사님처럼 이런 효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나는 참 행복한 부모님. 난참 행복한 어머니야, 엄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공부만 할 때가 있었고, 공부만 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만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위로 형님, 누님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어머니 눈에서 흘리게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홍점이 있었는데, 그 홍점 때문에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만든 장모님입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뺀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다 합치고 요즘 조금 효자 흉내 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은 일생일대의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불효자입니다. 인생에 가위가 있다면 잘라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 가위가 있다면 끊어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가장 성격적으로 불완전할 때 제가 어머니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따졌냐면, 낳아주면 답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밥을 먹여줬습니까? 공부를 시켜줬습니까?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철들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안고 어머님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게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게 부모님에게 할 소린가? 그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던질 소린가? 그래서 인생의 가위, 시간의 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불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려내고 싶은 순간, 잘라내고 싶은 순간. 저는 부모님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지순례입니다.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드릴 수 있는 정황과 상황과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무리가 되지만 저금하고 저축하고 하면 충분히 성지순례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이 되니까 못 걸으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올수 있는 건강이 안 돼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효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계명이니. 여러분들, 효심은 선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효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효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하지도 아니하는 오히려 적대 세력인 모압 왕에게 하소연하며 청하며 이르되, 우리 부모님 좀잘좀 섬겨주세요. 그러나 다윗이 모압에 머물고 있는데 갓선 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이런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이 보장된 곳, 안전한 곳, 신변의 위협이 없는 곳. 다윗, 당신은 이 요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왕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헤레스풀에 있어야 됩니다. 가스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운할걸요? 웬만한 사람들은 서운할 겁니다. 아, 가스선지자님, 갓 목사님, 아, 나도 돌아가고 싶어요. 내 나라, 내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면 알잖아요. 살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군인, 군대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저를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저도 돌아가고 싶은데 그 사정과 그 형편을 깐 목사님 모르십니까?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요새가 아니라 헤레스풀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다윗이 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순종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서운할 수 있어요. 아니, 가스지자님이 저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십니까? 서운하네요. 웬만한 사람은 서운하다고 할 거예요. 저도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멘 하고 헤레스풀로 다윗이 돌아갑니다. 왜요?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합니다. 돌아가자마자 사울 왕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송할 겁니다. 포위할 겁니다. 죽이려고 군대를 보낼 겁니다. 그 사실이 뻔히 그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헤레스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신앙심, 신앙심, 순종 아무나 못합니다.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가치관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순종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신앙심이 있으니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에 이 신앙심이 우리의 신앙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아니 변명도 없어요. 하소연도 없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가자마자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갓 선지자님. 아니 이런 반구, 변명도, 해석도, 설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무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명령조차도 왜 순종하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헤레스풀에 가자마자 뭐라고 다윗이 왔다고 여봐라 출동 준비 진격 앞으로 가자마자 다윗은 헤레스풀에 가자마자 포위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원망할 겁니다. 뭐야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왜 이렇게 지경 내 형편이 안 좋아지고 지금 죽게 생겼고 아니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갓 선지자 선지자 얘기 들었더니 내가 지금 포위당하고 죽게 생겼다.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6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포위당했어요. 아 다윗의 마음에 참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 누구 마음? 다윗 마음. 다윗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애심, 효심, 신앙심, 마지막으로 애국심.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심전심 오심즉 여심. 아 하나님 내 마음을 보소서. 내

0: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일라 타작 마당이 블레셋 군대에게 침탈당했습니다. 뺏겼습니다. 내 나라와 민족이 지금 강압적인 방법으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리라. 내가 그 땅을 탈환하리라. 마음은 있으나 도무지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다윗도 도망 다닐 때입니다.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나라 걱정, 민족 걱정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과 내 사랑하는 땅이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당했다고 여봐라 출동 준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애국의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애국심.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에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애국심.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전쟁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도 지금 도망 다니는데 내 코가 석자이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이 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가라. 다윗의 마음에도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애심, 효심, 신앙심, 애국심.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줄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요.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 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0: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인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랐는데요.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고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네 것이 더 많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삶의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가를 부르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쁜 일상 이어지겠지만 말씀 묵상을 매일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시편 92편 5절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할수 있을까요? 역사에 기록된 현인들도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도 결국 창조주의 때 정함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이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누리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피아워십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사랑.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실 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금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골라서 가져왔고요. 찬양 이어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찬미의 찬양이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두곡 띄워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두 곡의 찬송가 띄워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고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금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코디 카른스가 부른 Firm Foundation, 굳건한 반석 함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사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0: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맨솔의 거리와 골목마다 시체가 즐비했다. 맨솔은 용의 수굴이자 지옥의 문장, 지륵 같은 어둠의 땅이 됐다.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만 무성한 메마른 황무지와 같았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맨솔 땅을 뒤덮었다. 디아폴로스가 데려온 의심 병사들은 수많은 주민들을 구타하고 고문했다. 심지어 주민들을 잡아 사지를 절단하기도 했다. 양심 씨는 부상 부위에 감염이 너무 심각해져서 밤낮으로 신음하며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야만적인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은 명철 시장의 눈을 뽑아내지만 않았을 뿐. 각가지 방법으로 그를 고문했다. 자유의 지경이 궁전으로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디아블루스의 최대적으로 간주된 자유의 지경을 붙잡아 토막을 내서 죽였을 것이다. 맨솔을 몇 날 며칠 걸어 다녀도 의인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오, 지금 맨솔의 모습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가. 야만적인 의심 병사들이 거리마다 때를 지어 활보했다. 붉은 외투와 검은 외투를 입은 자들이 성을 휩쓸고 다니며 집집마다 자리를 잡고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외설적인 노래와 거짓된 이야기와 샤다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를 모독하는 불경한 언사를 쏟아냈다. 성벽에 숨어 지내던 디아블루스의 잔당들이 거리로 쏟아져

0: 나와 의심 병사들과 활개를 쳤다. 주민들의 집을 약탈하고 맨솔의 원주민보다 더 당당하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디아볼루스와 이 무법자들은 임마누엘의 장군들과 군사들만큼 환대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전혀 없었고 모두 주민들의 의지에 반해 강탈한 것들이었다. 불쌍한 주민들은 그들의 포로나 다름없었다. 주민들은 포로의 삶을 강요당했지만 최대한 저항하며 혐오를 숨기지 않으려 했다. 궁전에서는 장군들이 투석기로 돌을 쏘며 이 악당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디아블루스는 궁전 문을 부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수문장 경외시 때문에 번번이 막혔다. 용기와 바른 품행과 성품을 지닌 경외시가 살아있는 한 어떤 시도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외시를 넘어뜨리려는 디아블루스의 공격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처연한 상태가 2년 반 동안 계속됐다. 주민들은 여기저기 숨어 지냈고 빛나던 맨솔은 폐허가 됐다. 주민들에게 어떤 안식이나 평화가 있겠는가? 과연 맨솔에 다시 태양이 뜨는 날이 올 것인가? 맨솔의 중심부는 전쟁터가 됐다. 적이 맨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더라면 적을 수월하게 격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적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성은 왕자의 궁전에 맞서는 요새이자 방어막이 됐다. 왕자에게 거듭 보낸 청원서는 아무런 답도 없었고 그렇게 맨솔은 길고 긴 고통과 탄식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맨솔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처참한 상태와 자신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애통해한 후 그들은 다시 한번 임마누엘 왕자에게 청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경외시가 일어나 총리 대신에 서명이 없는 청원서는 왕자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점을 지적했다.
1: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0: 그래서 그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총리 대신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외 씨는 총리 대신이 직접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청원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으신다고 밝혔다.
1: 그뿐 아니라 왕자님은 총리 대신의 필체를 아시고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총리 대신께 가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0: 장로들은 경외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언을 받은 대로 총리 대신을 찾아갔다. 총리 대신은 장군들과 무장 군인들이 피신한 궁전에 계속 살고 있었다. 주민들이 찾아가 임마누엘 왕자에게 보낼 청원서 작성을 도와주기를 청하자 총리 대신이 물었다.
2: 내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청원서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는가?
0: 장로들이 대답했다.
3: 저희가 어떻게 다시 죄의 길에 빠져 왕자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총리 대신께서는 잘 아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지 맨솔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전쟁터로 변했는지도 잘 아십니다. 맨솔의 주민들이 원수의 손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주민들보다 얼마나 더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부디 총리 대신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임마누엘 왕자님에게 보낼 청원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0: 총리 대신이 대답했다.
2: 그대들을 위해 청원서를 쓰고 서명하겠소.
0: 그러자 장로들이 물었다.
1: 그러면 저희가 언제 와서 청원서를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2: 그대들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말로 청원서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여러분의 청원을 받아 적겠지만 잉크와 종이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으니 왕자님에게 청원을 드릴 일도 없습니다. 청원을 하는 이들의 마음과 뜻을 담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왕자님에게 어떤 청원도 드릴 수 없습니다.
0: 장로들은 총리 대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청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누가 청원서를 왕자에게 들고 갈 것인가?

0: 총리 대신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신앙 장군을 추천했다. 장로들은 신앙 장군을 청해 어떤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지 설명했다.
1: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몸이 성치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무사히 청원서를 전달하겠습니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주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3: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3: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2: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2: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주의 끝 금요일 밤입니다. 성경은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아닐까. 늘 새로운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브 그린의 Symphony of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하다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 즉 낡은 것이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없던 곡조를 창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울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빈들의 돌아가는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그리고 더 브루클린 태버너클 파이어의 시편 34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601번님께서 고2 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방송 들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드는데, 아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9602번님의 아드님이 방황하는 시간, 뭐그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사랑할 때, 윌러브의 깊은 곳에 나아가,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동방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 순서로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무 같은 멘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저희 방송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찬양들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게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주나복의 힘을 내.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였습니다. 주나복의 힘을 내는 주나복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장윤영의 미제레레는 장윤영 사모님의 프로젝트죠. Universe Earth라는 전체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고요. 한국식 싱글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발매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잖아요. 아닌가요? 아,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야 이제 가을인가 보네.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34도래요.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32도, 34도인데 그게 이제 가을 날씨처럼. 근데 또 사실은 때마침 그쯤에 선선한 바람도 불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날씨를 좀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조금 뭐랄까요, 견딜만하다 그래야 될까?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좀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관계 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또 주님께서 견딜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자,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다음 곡은 유찬양 준비했습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듣고 오시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깁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지적을 못 하겠어요? 말로 살면 안 돼. 삶으로 살아야 돼. 말로만 말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늘 공격받습니다. 늘 선택의 기회입니다.

위로에 서게 되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우리의 낭망과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을 때 항상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봐도 멋진 모습으로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또 견디고 있느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청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한 곡이 또 찬양 듣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어요. 전부가 되소서.

김보규의 전부가 되소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인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특성상 제 올려주시면 그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주일 방송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사용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다가오는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그간 내또 썸머 스페셜로 많은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고 네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은 또 어떤 곡이는지도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까먹을 뻔했어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자 사연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들으시면서 달빛 카페에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사연 아니더라도 인사와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좀 지났는데 8월 8일 네, 8월 8일 날 0778님께서 아직 잠못 들었지만 덕분에 강중현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918님, 강 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발음이 잘안 강 진행자님, 네. 진행자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8님, 귀가 엄청 예민하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엔지니어나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의 음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있고, 그리고 뭔가의 반응에 예민한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78님께서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199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8915님. 예, 문자 사연은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지금은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할머니랑 극동방송 들으며 뜨개시라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라고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월 8일 01시 43분에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그 감동의 사진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밤에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서 본인 이제 뜨개질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뭔가를 하면서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 찬양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8915님 잘 다녀오셨죠? 할머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네요. 4918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8510님 8월 9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411님 시간을 뚫고 윌럽 신청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뚫고는 내일 주일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저희의 왕의 청자시죠. 자, 또 6428님의 그 엄청난 이동의 스케줄이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캐나다 밴프로 다시 뉴욕을 그리고 또 LA로 온 아침 시간에 듣는 방송입니다. 모든 미션 타이밍마다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렌트카 타이어 플랫으로 일정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펑크 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쵸? 타이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428님의 문자를 보면요. 항상 감사와 기대로 끝나세요. 너무 그게 저는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이랬어요.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6428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830님, 8월 15일에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8월 15일. 6일 날 6428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화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하여튼 아티스트십니다. 미술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흐린 LA의 아침 루프탑 네입니다.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전시회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그 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또 전시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구상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 곡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슥슥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스케치하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며칠 동안 또 고민하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주 글 끝에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428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 작품들
모함

써놓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8월 16일 날, 아멘, 수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8월0님,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과 이야기들로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신 소식들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제가 찾질 못했어요. 그 곡은 제가 찾질 못해서, 다른 곡으로, 또 이렇게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곡을 듣고, 한 곡은, 아마도 클로징 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곡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흥왕국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곡을 이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예배 찬양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진진희의 His Na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늦여름의 정취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8월의 벌써 네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름날에 새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더욱더 청명해지고 또 먹구름 뒤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듯 아득하지만 결국 그 빗줄기가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무지개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무지개 약속. 세찬 비바람이 내 삶을 흔들고 짙은 먹구름이 소망을 가릴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하소서. 폭풍우를 지나온 신앙만이 하늘의 찬란한 빛을 품을 수 있나니, 눈물 흘린 시간만큼 더 깊고 향기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네, 폭풍우가 거셀수록 그 뒤에 뜰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소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올 그 무지개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꼭 무지개처럼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의 온 나라를 개구리 떼로 칠 것이니, 나일강이 개구리로 들끓을 것이며 그것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이닥칠 것이며,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온 강토에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서 하천과 수로와 물 웅덩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 개구리 떼를 불러 올리라고 명하라 하셨다. 이에 아론이 애굽의 물들을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으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술로 애굽 땅에 개구리 떼를 불러 올렸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떼를 몰아내시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당신과 당신의 궁에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리이까?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예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가 레일린이라 하고 말하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당신과 당신의 군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붙이신 개구리 떼를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한대로 행하시어 개구리 떼가 집과 정원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그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가 숨돌릴 틈이 생긴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내뻗어 땅에 흙먼지를 튀라고 명하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내뻗어 온 땅에 흙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의 비수를 행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에 파리가 들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모두 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니 레일 이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밀려들어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아주 황폐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말하자 모세가 답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 들어가 그분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며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니 바로는 더 이상 속이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고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터치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호라고 합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의 천원권으로 바꿔주면서 거의 날강도처럼 돈을 깡그리 빼앗아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막 2, 3일에 한 번씩 중물을 우리고 배를 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위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개심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뭐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길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 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에는 나만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래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란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남한에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앙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두 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쿠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 안 두려웠는데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게 되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주신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대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봤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두 대를

빌려서 제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벽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결을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혼자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원을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자미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위해 찍어두신 거룩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또 지나간 빗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가올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비밀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지요.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감사의 샘에 대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가득 채우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가운데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랑, 기쁨,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국립합창단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짓을 분별케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데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아 누구나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번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1: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찬양 사역자 조수아 씨의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북한 땅을 위한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세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 땅, 고향 땅을 향한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세계 곳곳에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찬송, 이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김해실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새벽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북한의 외화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외화벌이를 할 때 제3국에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1: 네.
0: 노동력의 그 값인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싸게 안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당국이 이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이 허가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0: 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받은 허가를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와크를 받은 회사가 현재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러니까 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성이라든지 뭐 내각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 그 계약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계속 파견해 왔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는 기존 아크가 있어도 자동으로 파견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회사도 계약 조건 그리고 북한 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싸게 안 보내겠다라고 북한 당국이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뭔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네. 이전에는 이런 재심사가 아예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북한 당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외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 단가가 낮거나 그러니까 싼 노동자 뭐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적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0: 네.
1: 2026년 2월 9차 당대회가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당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생자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하지는 않겠다긴 뜻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좀 더 불린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원래도 철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1: 그렇죠.
0: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이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나요?
1: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 부르크시에서 북한 노동자들 환경 미화라든지 공공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임금 문제로 고용이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715달러였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북한이 무리하게 돈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새 방침과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에 충분한 돈이 남지 않은 이른바 저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0: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른바 우리 이제 몸값 부풀리기, 몸값 올리기, 이게 그래서 더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는 그 주민들이 값싼 노동자만이 사실 강점은 아니었잖아요.
0: 네.
1: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꼼꼼히 쉬지 그쵸. 않고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 구조를 아주 견고히 만든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필요로 하고 하는 여기도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는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 영토의 이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이 살아야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도 무슨 건물을 지었던 무슨 공병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 이때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바뀐 건가요?
0: 과거에는 현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노동자 수, 뭐 임금, 그리고 숙소, 작업 조건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 얼마에 팔리는지 요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생산된 제품이 원료는 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어떤 공정을 맡은지 그리고 제품은 몇 번 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나라에 판매되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0: 판매 가격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자의 정말 올바른 돈을 받고 있느냐 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돈을 좀 올려서
1: 네.
0: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입도 좀 풍족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0: 네.
1: 기업을 거기서 노동력들을 함께 좀 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0: 네.
1: 같은 맥락일까요?
0: 그 때문에 참 많이들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개성공단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1: 네.
0: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이것도 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다만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 합의, 그리고 공단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의 해외 파견은 북한 중앙이 국가별, 업종별 계약을 심사하고 여기서 수익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와크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과 공급량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계약금이 오르고 또
0: 네.
1: 노동의 그 가치, 갑으로 매기는 가치가 오르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외화도 많아질지잖아요.
0: 네.
1: 어떤가요?
0: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반드시 계약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월급도 오를 것이냐.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는 전체 금액과 노동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서는 국가에 내는 돈, 그리고 파견 기간 운영비, 숙식비, 교통비, 현지 관리비,

0: 각종 수수료가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공장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 상의 임금은 한 달 약 3천 위안이었는데
1: 네.
0: 우리도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부 노동자가 받는 돈이 300위안에서 500위안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돈이 들면 그래서 10에서 20%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의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긴 합니다.
1: 참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아요.
0: 네.
1: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북한 당국의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싼값에 보내는 방식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계약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더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노동 시간 휴식 그리고 임금의 직접 지급,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계약금이 올라와도 이 노동 착취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향후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계약 구조의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의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동물과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이 침팬지 중에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있는데요. IQ가 70에서 90이랍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4살 내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이랍니다.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3,000개가 된대요. 동물들도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도 IQ가 높고요, 돌고래도 높고요, 침팬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완전 차이가 나죠.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90이고 침팬지 아무리 뛰어나도 동물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본능이 기도예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0: 수경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수록 인간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수록 짐승 속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고 교통하고 싶으셨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인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에 부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수록 인간은 본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기도를 안 할수록 복된 인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 결국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영 호흡이거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은 호흡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영의 호흡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영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겨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놈이죠, 마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 보고 살인자래요. 예수님 왜 마귀 사탄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살인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살인이 있어요. 내 영을 살인해요. 내 영을 죽인다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인하는 짓이 뭐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육체도 죽이려고 난립힐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려고, 즉 영혼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요. 누르게 누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 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착싹 사라지도록 바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영을 살인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자는 살인자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8월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목포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가 32도, 여수가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 신의주와 해산 27도, 평양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그리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입으로만 순종과 사랑을 외쳤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안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본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 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인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서둘러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현장을 묘사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 악명 높은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흉악범들의 괴수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눕혀놓고 죄수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았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며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군인들은 십자가를 바로 세워 고정시켰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장면을 눈 감고 외면하기커녕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발악을 하며 죽어가던 강도 중 한 사람의 귀에 이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을 확 움켜쥐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즉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0: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동하는 구원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처럼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환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밀쳐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영혼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꼭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에 목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0: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3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아침 공기 속에서 새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며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직 함께하여 주시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한 소리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임하는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0: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구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증거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막힌 담을 허물며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통로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열정이었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 밤낮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하여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게 하였고

그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가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을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둘째로, 피차의 믿음으로 복음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구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의 선물을 받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그 은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영역이 누구보다 넓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영역만큼 큰 은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간절해질 때 성령께서 큰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나타내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만 아니라 성도의 연합이 있어야 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우리로 그분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서로 교통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워진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없었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열매가 있지만 열매를 취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취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있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의 열매를 취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복음의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서로 믿음을 세워가고 매일의 삶에서

0: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 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통합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0: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1: (웃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윤선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여유 있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몸과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주일에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첫 찬양은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고난은 나중에 간증이 됩니다. 성도들은 매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다음 곡은 바리톤 이승왕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한홍재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원혜인 싱어즈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험할 때가 많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 소망이 있으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클래식 콰이어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전에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니 우리가 그 손을 놓아도 우리는 주님께 잡힌 자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홍교회 나평안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41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오늘의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방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북녘 땅에도 자유와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선교 한국 대회를 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4: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3: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4: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3: 더 공부하겠습니다.
4: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3: 네.
4: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3: 예.
4: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3: 네.
4: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레아 목사님 생일날
3: 예.
4: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3: 네.
4: 그때 나도 오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3: 아.
4: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3: 그런 일이 있었군요.
4: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예.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리 그레아 목사님 장례식에
3: 예.
4: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레아 목사님보다는 프랭크는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정말 빌리 그레아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0: 아마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1: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전국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화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3: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2: 네, 예.
3: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2: 네예.
3: 교회에서. 그래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전주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2: 아, 저는 익산에 있었습니다.
3: 익산에 있었는데.
2: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첫 회

0: 그 심세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그럼
0: 만들었습니다.
1: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0: 전주에 삽니다.
1: 그때는
0: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1: 익산에 살았고.
0: 예.
1: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0: 네,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1: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0: 예.
1: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0: 그렇죠,
1: 그렇고.
0: 그렇죠.
1: 예. 그걸 저몇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0: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기 위해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1: 아니,
0: 했습니다.
1: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0: 예.
1: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0: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0: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0: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2: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0: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2: 네.
0: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0: 예.
1: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저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0: 저는 극동방송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0: 예.
1: 예, 광고도 안 하고.
0: 예.
1: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0: 예.
1: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정읍,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0: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1: 그때 음악회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0: 좋았습니다.
1: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교회에서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영상으로.
0: 맞습니다.
1: 예.
0: 예.
1: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전주에서. 내년에 또 해달래요.
0: 예.
1: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출을 해서 무대 장치를 해야 돼요. 무대 장치에 돈이 좀 들어가요.
0: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음악홀을 빌리는 가격이 한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1: 그랬구나.
0: 예.
1: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0: 예.
1: 그러니까 한 팀에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5팀이 나왔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0: 식대.
1: 예, 그 사람들 이제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 그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동안 꽉 찼죠?
0: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0: 예.

0: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예, 예.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예.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1: 예예. 예.
0: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예, 예.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예. 어디서 서울서도 못 해봤죠.
1: 예.
0: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1: 네.
0: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 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예,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1: 예.
0: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교회 자랑
1: 맞습니다.
0: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화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그 나지청 지역에도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 6개 군에서 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것 같은데,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0: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 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1: 아, 농업에 계셨구먼.
0: 예.
1: 축협에 가기
0: 저는
1: 전에.
0: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 은행 지금 현재 농협 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1: 돈이 맞아떨어져서
0: 예.
1: 자녀는 몇 명?
0: 이남 1녀입니다.
1: 출가 다 했어요?
0: 딸만 했습니다.
1: 딸만 출가하고
0: 예.
1: 아들들은 아직
0: 예.
1: 결혼할 생각이 없죠?
0: 아, 결혼을 해야 되죠? 해야
1: 아니,
0: 되는데.
1: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0: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2: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0: 예.
2: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0: 저 그때 당시에는 저 전도 차원이었죠.
2: 아,
1: 그러면
2: 순수하게.
1: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0: 예.
1: 한 가지만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0: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1: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0: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를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2: 헌당을
0: 예,
2: 하셨군요.
0: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2: 네,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기획국인데 거기에도 기획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장로예요.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 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 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0: 호남의
1: 거점교회가 거점
0: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네.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1: 주께로 한 걸음씩. 예.
0: 주께로
1: 한 걸음씩.
2: 주께로 한 걸음씩. 예. 찬양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0: 이번에 라디오 전도 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네.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 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1: 아 좋지요.
0: 그래서 네.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1: 예예 예.
0: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1: 예, 저희,
0: 청년들. 예,
1: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 네.
1: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네 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2: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의 현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해요.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 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방송은 아쉽지만 지난주로 마쳤어요. 오늘 방송부터는 썸머 스페셜을 시작하기 전 토요일 방송을 통해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지요? 오늘 우리는 주어린이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과 동시에 2학기가 시작하여 등교한 친구들이 많았지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니 어땠나요? 어떤 친구는 더 키가 자란 친구도 있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얼굴이 까맣게 타서 나타난 친구들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방학을 보내며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친구들을 만나니 여러분도 새로웠을 것 같아요. 또 방학 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니 전도사님도 무척 설레네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개학하고 만난 친구 중에 여름방학을 하기 전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된 친구가 있었나요? 조금 더 친절해졌거나 눈빛이 따뜻해졌거나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나 따뜻한 말을 하거나 조금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친구들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방학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첫 곡으로 함께 들었던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멜로디를 붙여 만든 찬양인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2학기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

우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살아계신 주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저는 아주 크고 특별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세계에서 유명하지요. 성경에서 배를 만든 사람으로 저도 꽤 유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배를 만들었죠. 그러니 얼마나 멋진 배였겠는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누군지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요? 제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해요.
2: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3: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4: 아, 미친 개지. 미친 게 분명해.
2: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3: 그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웃었어요. 좋지 않은 눈으로 노아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0: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에서 떠나 있지는 않나요?
1: 어머,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해?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건 불편을 끼치는 일 아니야?
2: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이런 놀이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자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아유, 진짜.
1: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실 텐데 그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냐고. 이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는데 말이야.
0: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 결코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길에서 떠나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답니다.

0: 창세기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로 인해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 외에는 모두 홍수로 죽었어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시대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주님께로 돌아서. 혹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마음을 상하겠던 친구가 있나요?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목숨까지 들여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니까요. 지금 방송

음성을 듣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목숨을 들여 순종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혹시라도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기도한 친구라면 이제 용기 있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때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내 죄 용서하신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케이키즈의 노아의 방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몸이 부었다 싶으면 간을 약하게 해서 먹게 되는데요. 소금기 없는 음식 어떻습니까? 맹맹하니 무슨 맛인지 맛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음식에 녹아있는 이 소금의 역할 참 여러 가지잖아요. 나쁜 성분을 빼주는 해독이나 살균 작용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목마름을 느껴야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먼저 의에 주리고 주님 말씀에 목마르고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나로 인해 누군가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산과 험한 바다가 있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지 결정되겠죠. 방황하는 인생길에도 예수가 길임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가 길임을 선포합니다. 강찬의 찬양, 예수가 길이다 함께 선포하죠.

예수가 길이라 이어서 박신아 콰이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참 새로운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말과 행동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워나와서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하고 영적인 호기심과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야 되는 거룩한 짠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즈윌의 삶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순아를 오라하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고요.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영어 찬양 Teach me the way, O Lord 함께 하셨습니다. 맛을 내려면 굵고 뻣뻣했던 소금이 음식 속에 사르르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제 형체를 감춰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뻣뻣했던 자존심과 고집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부드럽게 녹여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주님의 향기와 맛을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리고 로드리게스 연주 찬양 에스더 디얼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